0: 알았는데.
1: 잠시 지르면 내 알고. 약간 멜로디나 보사.
0: 시에라 라 밤바라. 나도 떼 보에 빠라. 시에라 라 밤바라. 나도 떼 보에 빠라. 이야, fuck el estilo. Fuck el estilo. Fuck el stylist. Fuck el estilo.